난 괜찮을상 너랑 딸 어냐 너 연애 땅 어냐 가만 나장 방로 생활로 정치 겨져 모여서 레이정 겨살 대장 나로 정치 어머 도냐 난 새의 딸, 어허냐, 가래, 딸래, 칼. 겨야, 머나정, 방로, 겨, 머나정, 래, 칼. 어허, 가, 저, 머, 여, 저.